0: 오지 마라 하지 말아줘. 어 믿어. 마 무도. 오지 마라 기마. 엄마 말고.
1: 엄바두 아이코카. 포쿠루오쿠에투 투라바에라포 오빈남비. 온베두 용곰베. 온베두 용두. 온젬보. 오하우토. 오마히나 요쿠야타타. 에파하 롱곰베. 에파하 론두. 오모카덴둥과 쿠파. 시마 쿠루와 몽간다. 오쿠루과 오마나 포쿠루오. 오문둥과두 모쇼바 캄부루와. 오쿠후후루와. 오쿠카리피루와. 오쿠쿠투루와 오무비야. 난가마 오시나 아시에시마시에타. 온자모 몽간다 예투. 누 포쿠루오쿠에투. 에테시네네 투웅구라 노메바. 투웅구라 노무트웨. 옴비투 팡가나비오. 옴바두 아이코카.
0: 오지 마라 기마 엄마 말고.

0: 됐어?
1: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 편은 그거 One Blood One Time. Yeah, 그녀도 저가 봐요. Every day on my mind. And 아로 감보 들은 거. 야피트도 미트 미는 거 이발이 몸으로 거 내몸 굴어가. 같이 하는 두 분 같이 가고 나 지금 막 같이 마트 안 되게 뭐 가로에 대게 등감이 그러죠. 그런데 그 뭔가 제일 빈 예뻐. 어머나리 원지 들만 하고 가 모임에 너는 나 모임에 간데 너 한번 빨리. 왜 그렇게 빼빼라? 진짜 아트 감보로와 어던베페라 노예 거로로 왜 아무도